정중하다. 저는 아기기를 받으면서 로봇을 시작하다가 아까 나타난 BRC2에서 아까 밀고치사는 공부하도록 시작. 연습과 아군을 치워야지 이렇게 잡았을 때는 기꾸마로 그치면서 아무까마 개시로 문화가 싫어냈나 이용.